파바시레 벌어 준 데지 것이 오신 거. 자, 가라제도 아야 베다 세다가 그게 바람이 너무 많아서 그것도 제가 파바시레 벌어 준 데지 것이 맞다 가지고 그런 좀 만들 자고 이것도 받아 주는 건데 제가 미안해 제가 그 제가 그 맞지 좀 알아봐 가지고 많이 장어 줄 되는 거 좀 그냥 좀 받아 버려 봐. 너무 받아 가지고 좀 내 좀 가서 되게 이제 잘 받아 줘 보라 선생님 제가 만나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지 제가 내 좀 내니 이 얘기는 좀 무슨 얘기지 제가 잘 듣는데 뭐 제가 좀 이제 제가 지금 해서 좀 만나는 상태에서 좀 해서 제가 좀 대장 내가 말하지 뭐좀 전에 그 담으로 상대 전방으로 장배 주도 전에 그냥 뭐 뭔가 좀 내가 와서 통화를 하는데 좀 내 이제 좀 하고 가자 근데 뭐 무슨 저도 뭐 양대 이제 저랑 좀 말하고 좀 그걸 생각해도 아주 대도 같네서 좀 말하고 좀 때문에 나는데 너를 이제 좀 많이 말하고 좀 되는데 가라 어디로 가면 좋은데 좀 내가 이제 좀 내내 이제 제가 말하고 좀 말하고 좀 이제 아니 왜 잡아 잡아 좀 말하고 말하고 한 다음에 가봐 진이 배 배다 보다 진이 잡아 이제 좀 말하고 말하고 뭐 하나 말하고 좀 어디에 담아 진이 배는 좀 어디에 봐 我真的在这里说真的这些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
经这些关键的嘛，我就中间的给大家嘛，到中间的感谢的嘛，做的这个工作，这当天嘛，我就中间的给大家嘛，到中间的感谢的嘛，做的这个工作，老早的俺就准备台吧，那么准备的你们那个时间去，什么那什么间都读研读吧，俺那几把我俺那几把我这些，这些把我做的，这把我做的，我做的真满意，把我做就写真的，那么就写没就写没没，那什么这些话嘛，就是什么就说他吧，他把这怎么就不管了嘛，每年这边说这年要到他什么间才来吧，有时间这间什么地方，还有时间了再把就把没得你们身体不得这些了，老早看的就是把什么那什么间，老早看的就是把什么。现在都是些就那点，就三八线没加倍的这个，啊，就看他们这都是些，就刚说多东西，啊，这个马上都是那点，就是别的，就三八线没加倍些，中央那么讲就什么，我包了，明天把鸡巴鸡巴炸，我今天没得把鸡巴鸡巴炸，我说了，没得把鸡巴鸡巴炸，我这些那，所以没得把鸡巴鸡巴炸，我这些那些他妈的东西，包了也没得把这个，啊，就身边鸡巴就那点，就是那么鸡巴就什么，看不见吧，鸡巴鸡巴炸，谁也说那么些不得了，我就太爽了，我没没接了。啊，就这些工作是吧？他交接能给些什么？那我你妈的就是把那些那么老多，从年年干的吧，这些那么大都不强了。我给叫他们，啊，真的真的，我给叫他去工作，说就不能给些什么了。你们这些是吧？从那么老多，年年也干的吧，就。一点都就是把看了也没得把，就没得把这些送那么地方过呢。啊，那不就天送完了，我们也没就说，就最近我们都天不送不送，我白天一下把到八成，你妈的就是嘛。现在在今年嘛，那么差不多到白天一下把到了，没几个这些人，一下白天不就是把这一下把。一下别听不中说把戏，看我们送把子，也听不中说把马戏，没有有什么的，也是那嘛，那就那这个这个动作，那就去什么都听不中说把，听什么都中了，去什么都听不中说把，没吧？听什么就在那，当然提醒一下吧，那听那他妈没吧？都这个都不到中间的了，真的嘛？那就是中间的也忙不着，他妈的，他们也去那么多地方去吧，那瞬间看那他的道路就对的。这个先把他那让他把这些先把酒吧，酒吧他去那个中间的，这个他把他这个看过去的，你懂吗？那就刚去的给他忙没对那些他妈了他们也就要了多那么久就完了现在看看了他这倒不是对的这些吧他来用到我这些这么久就完了他去了什么就完了他去了什么去就这个门这些啊就要忙没对那些他妈了他们就要了多那么久吧就完了总之什么三八千不出的那么认真的嘛现在把他妈的啊中间啊就什么三八千不出的也上街这个男人我这帮忙也上街这个给他们这帮忙也啊，就话上街不么着，怎么了？因为前几天上街不着，怎么了？就没到，他这边就上班，上班全部我这就嘛。啊，就话看到他，就是不是这些吧？到了，身边再把酒他妈你们酒啊，他呢？你这边钱多了，就等你你这边这一点，然后就我身边这他妈就上街不么着，他们把这一点都有赌吧，就是这一点现在。啊，就话就上班，上班全部他呢？啊，大多都现在就是把他们，身边都是些帮忙也，身边都都一些帮忙也，说都一些帮忙也，他多都一些就把他们就被接了，对了吧？就是什么什么钱包子那些，就是说都一些把他全没把养这些没就对，就当年这些没把他养，就我们就到天津，然后就干的，就什么什么钱包子，就是说都就那些今年大概他都什么就什么这样多，什么他说什么还说什么就就那干的，就他没把他。有些就那样，等于是大家都做钱把脚尖，什么钱多就把大叔什么都把开始做什么脚尖了，再接点钱来了，就把这什么小钱老板说我们就在，小蚂蚁把没什么钱了，再别拿这里，你上面就那么大的，谁打过来先把。
新的我的鞋包那么几圈那么几个帮我拉钱那么几个帮我拉钱那么几个帮我拉钱那么几个帮我拉钱那么几个帮我拉钱那么几个帮我拉钱那么几个帮我拉钱那么几个帮我拉钱那么几个帮我拉钱那么几个帮我拉钱那么几个帮我拉钱那么几个帮我拉钱那么几个帮我拉钱那么几个帮我拉钱那么几个帮我拉钱那么几个帮我拉钱那么几个帮我拉钱那么几个帮我拉钱那么几个帮我拉钱那么几个帮我拉钱那么几个帮我拉钱那么几个帮我拉钱那么几个帮我拉钱那么几个帮我拉钱那么几个帮我拉钱那么几个帮我拉钱那么几个帮我拉钱那么几个帮我拉钱那么几个帮我拉钱那么几个帮我拉钱那么几个帮我拉钱那么几个帮我拉钱那么几个帮我拉钱那么几
샤베야 쵸데 강양 마라서 바라방 제 바마 담바데니 순도마 지도마 제 대년 쵸요 쵸로 대년 쵸장 마라 쵸마 제바야 마라 비레도 제레도 자 파베 강강 마네 두마 제야라도 제베라도 네가 다 바라주디 인도 예 바마르 집 마라라 시도 도 도르 미제 예 카마디 에르 미제 니에로 도 카마 아즈 니베라 집 마라 집 모 마데야 시 데레 손나 예 부마 바마 운도 지냐 마라 지가 서 바드는디 에 마마도 바지 마마도 네 리지 마마도 지 마데 데시레 손나 부마 야 도아 데데 데 손나 예 부마 데게 데 부마 마지 에베르 데 마지 지 데베 손나 예 부마 손나 예 부마 시 손도 바 참네 엔디 이거 아 조아 리지 마마 리 부마 손나 손나 예 마지 데 카마 니르 마지 니 하와라 지 제대 좀 마지 마바 그냥 좀 나가서 나 세이 무슨 제가 좀 손에 신다 알아 제대 안 하다 말아 그러나 제대 내 손은 니 좀 뭐 제 마음도 하면 바로 마바 제로 이제 아디에나기도 좀 내가 이제 가다 말아도 되지 않나 말도 말도 같이 뭐 어디 있냐 말도 못하게 했지 뭐 어디고 도망 있는 소리 말아도 여도가 좀 되는데 말아도 내가 되지 않나 좀 뭐 어디 있냐 집에 저 내가 가면 집에 저 되지 같이 뭐 어디 있냐 좀 내가 안 가다 말아도 되지 않나 말도 같이 좀 어디 있냐 말도 못하게 해도 좀 뭐 이도 좀 되지 말아도 도망 있는 소리 말아도 되지 않나 나라도 마치 집에 주대 가면 집에 저 도와 주는데 가다 해도 좀 어디 있냐 말도 못하게 해도 좀 이도 좀 되지 말아도
양아라도 가져와 강나오주 연암란데 나세지수 제바 동전동전배 가져와 되는 하상미다 남도 집이 생에 주 된도 주바 이나 수지 주는란데 냠바다 주바 냠바라 창와다 로바도 고제바 제바 수신 도야라 제바 고사 아다나 담바라 마사라바 담바다 주바다 제 가져와 되나 담바 라마토바 그냥 내로 되게 이제 가져와 된다 저는 말 좀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야다 벌써 왔다네 지자베 제지자베 세데 현재 다마 제베 손나지 마바다메 바제 바주라 야라 바주지 마바메 지에 가생가도 두제제 요성가르네 타마니 요도마라치 세가도다 치레도 야데로 긴가노 마니 요도다운데 남나데 다와 보가바 제와 타레 브라도 마루 요도동와 바가 신나나 좀미 보나 되게 신나나 좀 제 마도라 메 바도 아메 바제도 와긴네 이게데네 네 바다 좀 마다 소로 도 좀 마다 바스나라 게네 바도 바다 좀 니 아라바 제가나 데서 니 메제 바제 좀 마메 아데 드니 남마라 메 바야 사니 메제 마니 도르 바도 말하는 사바촌 아영나 바라시베 순제나 마제로나 도바부도 말하는 바시베 순제나 마제로나 이제 배송소 가다 지가 나난데 레마 다진 바 상화도로 가고 좀 바다 선에 지다 가장 아다버도 마다 단지 지 배케 아제 자베 지스네 다 담제네 스네 이모 바다 메다 담아 요와 스만 지 바다 나선 메제 바다 스마 메 바다 선 메 바다 스마 메 바다 마자 주데 순제 자 담제 나예 장주 타바람 타바 주로 제제스나

그들이 가면 되는 거죠. 내가 가면 되는 거죠. 이 말이 무엇이 들어서 너무 안 되지 말아 주고 받는 내가 받아 주. 아주 내가 받아 주고 받는 말아 주는 내가 받아. 아주 대대중 대대중 내리 이 말이 무엇이 들어서 내 봉마 왕도 제도 받아 주. 야 아주 가도 주는 봉마 주는 봉마 주나 주는 만 제 봉마 주는 봉마 제대인 잡아야면서 아주 대대중 제도 받아 주고 해서 주가 대인 잡아 다와 주는 말 아주 잡아 주는 대인 말아 주고 지금 저 대인 잡아 다와 미지로 대지도 주는 대인 주로 주고 해서 주가 제주 대인 주로 봉마 주가 대인 잡아 주는 대인 가서 주고 해서 주가 제주 주는 대인데 아 가다 받아 주는 대인 주로 세워서 잡아 주지 잡아 다와 주는 말 저도

0: 동해 대비 체조리야 미다 동해 동담이 시스 제네다 제단이 상제베 제다 덴베 진주비다 상제베 사모로기 담이 있어야지 손대기 와리 와 태양 아니 말하자다 디두 디두기다 가서 디두 녀와보 아니 디두기 아니 그게 다 죽지래 써봐보 그다 디두 녀와보 진짜 진짜로 아니 다 롱쳐봐보다 지 쳐봐보 마세야지 와 단디 문제 자가 캐버즈 친한 게 자가 캐버즈 다시 심취해 버리 제니다 경험의 능행이 아니 가서 우리 거기 무디 뭐야 먹을지 아니 륜디 겨워질이라고 사바둘 때 말이 다디 나만 들어 니네 치면 좋은 것이 뭐 인도산에 풍불로 풍불 때문에 다시 하나 대한민국스 근데 이 뭐 인도산에 아니 풍불로 되는 샘배 다 시행을 하세요 사단은 유한다 아주 소울 시대야지 폐지를 딱지 다 되게 떡지랑 다 그리고 지나도 치는 땅과도 지구도 끈을 채웠으니 타니아로 자네 마자네 가당 모디 지금 유험해 봐 땡두와 넣었지 마 또 스내댕을 지금 회식 먹으셔야 되게 하래 사실 이 체주로 봐서 한다는 이유인데 그 유험해 봐 땅과 그 다음에 가서 우리 그게 지구 딱지 내게 체주로지 전입에게 상당해 지금 사드르르르다 다 직시해결하래 다 산재배 시원하러 드르르르다 풍부리 전신배 다 요마리 시작해 다 드네 니버디 다 풍부스산네 아니 다지 다 요구하지 다 풍부스산네 아니 다 샤단들이야 야 가면은 먹고지 연구하래 지 풍부가 저샤야 서로 야나다지 저샤리리다 남시지 풍부나네 다 샤야 생시지 남시사야지 다 다하기 가수령 다 세야든 누구 누구 뭐뭐디 이 이기남시 때문에 진식 남시 때문에 시작돼야지 양가버리지 끝이 이제 가서 생신이 시작하는 거든 이제 다 연구해야 돼 나다 로빈루루 이니 투무모임에다 시가 제외이나 아니 다 세야니 풍부 셈네 샤바이나 아니 걔도 풍부 다 있는 걔도 집어치는 유소원의 시체니 풍부 셈네 다 샤바이나 아니 네 말해야 차 연구해야 돼 야, 풍부를 대신 샘배 다 하시네, 미디어 사용 거래. 그래서 풍부 싫으네, 다, 뭐, 대신 샘배 다 하시잖아. 대대 풍부 나면 풍부 스님이라고 소원을 주시니, 대우천이란 말이. 풍부 쓰네, 다 하시네, 대우천이란 말이. 근데 이들 안에, 편의시에, 가다시 뒤로 영업을 다 하디, 풍부를 떼네, 딱 써주시지. 근데 이들 다 하고 뭐지? 풍부 쓰네, 다 하고 정신 쓰네, 다 하고 뭐지? 싸우네, 샤프야미도 가. 자, 다른 심어봤어야, 코가, 찌심으로, 아, 딱, 그, 풍부를 땡네, 딱, 성심하다. 아니, 쉔, 풍부치드나, 간에, 그게, 딱, 뭐, 니스 쉔, 샤메들, 쉐기. 딱, 민자, 따유성, 딱, 써야지, 쉐기. 자, 딘데기 때문에, 딱, 아, 랑, 담에 봤어야, 딱, 딱, 코알랜다, 담이고, 코알랜다, 차라보고 싶을 텐데.
1: So, when speaking about, this teaching on the no-self and understanding of the selflessness. Here, we need to relate back to the teachings on the Four Noble Truths in the first public sermon that the Buddha gave. When the Buddha taught the Four Noble Truths, he taught them in terms of 16 characteristics of the Four Noble Truths, four in relation to each. And the four characteristics of the first noble truth, the suffering, are impermanence, unsatisfactoriness, and emptiness, and no self. So, so all the different schools of Buddhism, all the followers of the Buddha, in one way or another, understand the key teaching of the Buddha to be embodied in this teaching on no self or anatman, no self or absence of selfhood. Of course, there are divergence of interpretations as to what that no self means. In fact,

0: must be understood only as a kind of a label, an appellation, a designation that is given on the basis of the aggregation of the mind and body. And so we must understand the nature of self, or the person, to be mere designation, something that is that has no absolute or intrinsic reality.
1: Mm. Chen it out. What did you do? Da, okay, to cheat on hunger, that took up a kind there. I do, to does it down in, Tamjelo, called Dunn to Denny, or Dennyjung the Henchy. So that the living is an uncle, Dennyjung in you called Shannon Rada. Well, Shannon Rada in the Sunday, Shannon Dubbin the wrong, Mitchy. Tedana and Angolia. 치더나가 Dinjung Tekonan Tonga Lotte, Teta Tatabi, Zidan Gawain. Dinjung Tonga Lotte, like Jagin Samayu. In Demi Rang, Demi Rang, going to do Debe, Double 기체 디니 아 균루 콤니 코야 슈슈슈 네바 슈슈슈 쳐를 치면 있나 디처기 디 도전 진행에 걸로 되는 정신 슈슈 정도 되지 쳐야 돼. 다 디터나 다 니한테 조인 거든다 다 남 거든이 준다 좀 하자 세고 좀 실차고 좀 타용 비하더라. 다 디터네 아니 가서 주고 디 디시비 인분도 없거든 송셔베 아니 샘 세리 아니 연대지 토스 아니 배즈 까마를 믿고 아니 코라 고방 안 간 게 폐퇴하지 무야래 자 드리면 이 드네 좀 생기 때네 아니 담에 떡에 시럽이 가서 우리 녀아베 코 가서 우리 코네 콘도 폐니 배 고바들 담에도 폐퇴하여 알레스 뭐다 좀 세운 이거 되는 시행 거 아니 데이터를야 심정 신고 회사와 이마디 디시비 님들 거 자도 되는 소리야 심정 신고 회사와 이마 다 디브드 또 스테니 용주 아니 타바스야지 용초가 삼아지 타바지 루트 타바 루미 루자네 뉴무 세공이 뭐지 통용주 아니 뉴무 대샤가 바자디야 세공이 뭐지 저 다데 다 동해지 나는 요땡 뉴무 뭐지 시수 남주시네 요대로 시원 디 땡네 아니 뉴무 방에 제외 연대지 다 가서 토붕이 뭐지 롤레지 내 연대 And Tavas, as you want to ask that, Tavas, you know, Logi, there's the one. There's your study.
0: So, if we observe things and events sort of more deeply, we will recognize that all things and events really come about as a result of aggregation of many factors. They are dependent upon many factors for their existence, that none of them enjoy any independent existence, that that all things and events, their ultimate nature is mere dependence upon other factors. However, when we perceive them, when we observe them, somehow we tend to get the impression that they possess some kind of discrete independent realities of their own. We do not perceive

0: 나? 담반대도 담반 입었다고 아니 그게 딱 문진 제약이 딴 거 보고 루루기 다스 진지천에 나라 아니 더니 다니 지된디 라면 창조 통전은 대사와 창조심 정원계보 답변다 초대도 그 니지다 니는 미리 이시라 시식에서 오는 신기 아니 랑다 생기 다 배튼이 타르침배 아니 산지지 고반디 두번 등에지 아니 임배이나 아니 대두지 탑 달럽 거 같아 탑 돼야 아니 만화와지 그거 인도산에 탑 만화와지 가려슬럽나 아니 정주 있습니다 하다 정주 있음 명남 정해 급 급기 아니 생기다 다가는 신기 그게 아니 정주 있음 그게다 생기 보시는 면도 하다 아니 정주 있습니다 다가는 신기 아니 대의 싸워디 아니 청대 두고 인지 송대 남가 거격 밤 아니 처기 거격기 아니 나 심지어 탐지 아니 동해를 전주 된대기다 닝지 다 동해를 전주 삼아니 봐 동해를 시다 껴본 데가 남가 그게 껴본 데가 학습 진유기다 닝지 전부 아 아니 닐을 믿는 게 이시 송대다 아 가시올 그게 땅세게 타다 제 아니 우메 전 우마 격하는 이게 전 치지 말라고 시에 이는 동반 이게 따와 어디 되는데 이니 최순부대 남진 주배 이니 두 미선 매대부터 최순부대 이송이 말이.
1: The great teacher Nagarjuna, who's in fact considered as the second teacher in this era of Buddha Shakyamuni's teachings. He states in his precious garland, Ratnavali, that those who aspire to attain the state of full enlightenment, they must seek the three principal factors for the attainment of such realization. And these three principles, he says that anyone who aspires to attain the full enlightenment must seek its means, seek its causes, correct causes. And what are these correct causes? He identifies three principal factors. The first is bodhicitta, which is the altruistic aspiration to attain Buddhahood for the benefit of all beings. Thus, the generation of that altruistic intention is one principal cause. And however, this a principal cause, which is the altruistic aspiration to attain Buddhahood for the benefit of all beings, is rooted in the compassion, great compassion, which he describes as a compassion with infinite compassion. Infinite here referring to the infinity of the number of sentient beings to for whom one cultivates the wish to be free of suffering. And sentient beings are said to be infinite, equal to the expanse of space. So one needs to cultivate compassion, not only wishing the other sentient beings to be free of suffering, but in fact a more powerful compassion which has a sense of responsibility or commitment involved in it, where not only do you wish others to be free of suffering, but in fact would shoulder upon oneself the responsibility to bring about that freedom from suffering. So this is the second principal cause. And then the third principal cause that he identifies is, he calls it the non-dual wisdom. Non-duality here referring to the wisdom of emptiness, which transcends the two extremes of absolutism and nihilism. So it is the wisdom that penetrates into the ultimate nature of reality, the way things really are, which is described as suchness or the ultimate nature of reality.
0: And she says, 되는 날이야, 아니, 산지 고방 토야라 아니 사추 아니 남아 되니 로고야 딱하다 정신배 사지 정신성 토마 제니 윤도에니 어리 다 다시서 5분 넘어가도 제가 있나 동리기 따라 좌세 아니 니시고 줄게 대장배 학성 대장배 르머니들이 정신성 깨버네 주서 사람 봤어야 되는 말이 아니 사람 그다 람 탐구도 또 타버려 대네 아니 동일음이 검중 타버렸잖아요 아니 광람 가서 좌람사를 타버린 말이 다 대네 아니 동일 무술로 떠있는잖아요 아니 사탕부위 시 타버려 대네야 아니 사주체네 아니 사니번에 다 광람 샤베인 다 가서 올 거야 주문으로 사니번에 다 광람 샤베인 아니 광람 그림이야 아니 사 니번에 사주어보도 야죠 대안에는 사지 먹어도 마다 사든 대내에는 사케와 고보 주버디도 타파 사슴 쟤네다 사주 람나 대안에는 서적은 이걸로 장면 탕도 사사 따에니 마다 사든 이걸로 장면 입에 사사 대내에는 타파 사슴은 이걸로 장면 순배 사사는 장면 순비 사사야 다 대리 대안에 신도 뉴욕원도 제가 이 말이 쟤네 지금 장면 순주 사장 장면 십시장
2: 我的那个，那草啥，这不讲呢？那上街我还送我的，所以这人对，俺那是俺的兄开心呢。本来必须这个早上街是俺的，看个天气之前呢，必须你个吃完个是俺的。我的那个，这，俺是去年也差不多了呀，他们不说是叫我别让个我去，俺的去年就是这样呀，红色还是绿色，俺的去年嘛，这就上街的时候，对不对？有啥买回来？俺那个没被那时候的叫的。 간단한
1: So we find in the Bodhisattva scriptures the process of the path, that is the process that is involved in attaining full enlightenment described as being a very long process, and it is described in terms of the 10 Bodhisattva bhumis, the 10 Bodhisattva levels, and also in terms of within the framework of the 5 paths. So this whole process begins from the instance the individual practitioner generates, gains the realization of genuine bodhicitta, the altruistic intention. And this altruistic intention, so for an intelligent practitioner, a practitioner with a higher cognitive faculty, he or she begins the path first by cultivating the wisdom of emptiness, the wisdom of no self, or wisdom of emptiness. And this wisdom of emptiness, this wisdom realizing emptiness, then gives rise to a realization of great compassion towards all sentient beings. And this compassion that aspires other to be free of suffering then gives rise to a sense of responsibility, a sense of commitment to bringing about that release of other sentient beings from the suffering. So this is called the extraordinary attitude or extraordinary

0: 지진 거나 표 관계 태문 저기 전주신들 좀 처방전에 제발 봐. 대가 차는 거 실수. 전주만 배 선다 깨는 배가 무슨 군도 빼지신 진이 깨워신 동안 전주 지게 싫어. 나봐 용서 송세니.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단 조금 내야 돼. 요즘 돈이 너무 많아 봐. 양다 멤버 패원 주머니 소비실 좀 빼는데 대신 배변 디닝 해버랑 소소사바 리딩이 따도 당신된 말로 전주 선배 동바에 겨워야 되셨는데 소소사바 리딩 지시시비 세바 상주반 상주반이 초인데 경호 동바 따도 전주 선배 사단은 수준 리우수 초가에 양다 생긴된 말에 라마산의 동바랑 동바 초가라 동배 초가라게 더니 근시 동란 동바 목순인지는 라마산도 세바죠 대란 배변 린자에 대달라마 많이는 대래 신동 너바 초가 양다 세바로 차 대체 대란 문신 장배 빼 아우랑서 규거, 치료 장수 투지, 장백진의 상제시, 경진도를 세워, 신진도를 세치, 공부남기 장하로, 도배신주승진, 도와타제 터더니, 대다 코와 레드로, 눈숨 초에 생기도, 선화장에 타더니, 대내 수리 장수도 털기 파도, 미조, 상부를 잡아 제시, 뒤는도 방어서, 수림도 막 나가에, 상제 제수를 넣어서, 등이 뉴에 수진, 장수톱을 믿으신, 샘신 치기 줄이니, 치면 못을 내버, 자. 참에 산지 미제비 신문 타고 신다 남버 장어 차 민이 송어 세바도 초주 따도 내버 남버 내 다가 류나 나게 탐색 중에 타고 차 이게 내가 다서 미기라는 미소 저는 어디 대인 실수도 좀 못 송야 어 대인 말이 나 드네마 러블로 로스 뒤에 송기
1: so
0: 자자가 자다 무슨 차가 내야지 선이 비비시는 겁니다. 남주 사진 시작하죠 봐. 그 인지 어 가서 가서 남주 때문에 선. 가방에서 사면 어디 뛰어나 어디 뛰지? 어 단 조금 가세요. 주주 나요 봐. 언제?
1: So as a result of cultivating deeper understanding of these various methods and engaging in their practices, when one gains a certain level of realization of the various elements of the practice of generating bodhicitta, then at that point one needs to affirm it formally by participating in a ceremony of generating the mind of enlightenment, generating bodhicitta, the altruistic intention. And this is explained in the text from the verse 7. So this ceremony for generating the aspiration is explained from verse 7. We read, "For those excellent living beings who desire supreme enlightenment, I shall explain the perfect methods taught by the spiritual teachers." And then he explains the ceremony itself. Facing paintings, statues, and so forth of the completely enlightened one, reliquaries and the excellent teaching, offer flowers, incense, whatever you have. With a seven-part offering from the prayer of noble conduct, with a thought never to turn back till you gain until enlightenment. And with strong faith in the three jewels, kneeling with one knee on the ground, and your hands pressed together, first of all, take refuge three times. Next, beginning with an attitude of love for all living creatures, consider beings, excluding none, suffering in the three bad rebirths, suffering, birth, death, and so on. Then, since you want to free these beings from the suffering of pain, from suffering and the causes of suffering, arouse immutably the resolve to attain enlightenment. Then, from the verse 12, the virtues, the benefits of generating this aspiration is explained. The qualities of developing such an aspiration are fully explained by Maitreya in the array of Trunks Sutra. Having learned about the infinite benefits of the intention to gain full enlightenment, by reading this sutra or listening to a teacher, arouse it repeatedly to make it steadfast. The sutra requested by Viradatta fully explains the merit therein. Now from this point onwards, the scriptural sources for these merits are given. So the verse